0: 아가씨분의 아걸들라 본가함.
1: 본가함.
0: 따부선자고 드린 본이 거그럭 반다. 가나드네 따구다 부곡다 말이게 생성노 본가성네 한마디에 구름거라 거이 쟁거 드린이 본이 거그럭 반다 하임노 가랑노 드니 스랑살 탈방탈니 살 니치바 지브리라 탐지바 디브라비시 September 살 Tidok nisai nisini, nisi dok ingrezi bishi. Apa anda kenai tengok nira thamza dok pula beri meter sasa nira dok kecukup kilohertz tay. Sarasa pula dok megahertz eba FM ujan tego. Hai dong kerongga, salam bermain hai pula sengkala lainnya, kokaham.

함작마 지니 카동마 반다오 꼭둑 데크릉디도 벨에 한바에 어쩌라오 지니 반다노 크라이동마 바게 헹게 아데 코럭사 SMS 로호나이 앙카 풍 바이 풍디볼까함 앙 나기소라니 클란토 앙 르차 풍탕샤 크나나이 꼭브로 꼭타이 헹게 고부이 카바이다 함작 르차 풍 헹게 비쇼데비 조마티아 바이 Bihari Jomatia Hambai Hinkai, Rachapunkana Hiniko Herka, Kubika by the Hamzak, Ano, or Rachapun, okay, Paddy, Takuklan Tokanadini, Kratok Zakmani, Rachapun, Tejo Tomari Kitching Shang, or Bukanadi, or Kratatong Rachapun.

계승 하나 라인에 대보 하나도 더그 잡은 거 어쩌라 오늘 미 바게 라인 하나 더그 잡은 각 라인을 옮겨도 너 하나 더 잡은 어라 잡은 거 그날 동디 로기 동디 반다 반상 저라 어라 잡은 거 아니 코럭스에 코럭스 아니래 하나 더 잡만이 오 커브이 너무하노나 검사기 파노 마노 담니 그 아스 그 방마 보러 아 하나 오이 동거 대진어로 꼭두 뭐 하이너 저야 오이 파이 동거 아 피아 바다 북달 비달 반다 오도 전 꼭두 야사기야 하니 바게 어라 잡은 꼭두 야사기 그날 만져봐 한가이 어라 잡은 너럭 저더니 바게